0: 爸，这俩月一直忙活对电的事儿，差不多了。我这边经营的非常好啊，不是我退缩，是我真的很想你，还有梦梦，还有二胖。我想回家。
1: 你呀，还是回来帮忙二胖吧，他现在太嘚瑟了。
0: 是吗？他跟我说他在那边混得很好啊，也挣了不少钱。
1: 他不赚钱还好，现在赚了钱，眼中更没谁了。
0: 行，我回头去跟他学习学习。我不说了吧，来客人了啊。
2: 哎，不放心，我呀不放。
0: 欢迎阿米达。
2: 오빠 좋아하고 난리 났네. 아유 진짜 뭐라지 좋다. 아유 진짜
3: 좋아 이런데?
2: 응? 아니 우리가 굳이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겠어? 응?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다른 꼬라지라고는 마음이 안 들어. 아유영오면말이야응애들이걷기도하고하는거야
4: 당신처럼결론이켜지말라고얘기하고있잖아
2: 결론빠져가지고당신화장이나하고그것밖에아는게있어뭘알아
5: 했네
2: 뭐야이건또어디서말대꾸해뭐야그태도는또누가말대꾸해놨어어디서배웠어
0: 죄송합니다지금좀해도될까요
2: 오라지좋다
3: 곰탕세개주세요
2: 뭐야이게뭐야맨날그리고당신육아알아응육아가뭔지아냐고육아얼마예요
6: 1200원
2: 여기40,000원
0: 감사합니다
2: 국밥맛있었어요
0: 감사합니다、네、
2: 아니요됐어요
0: 감사합니다그러면연한남법을남겨주세요필요하시면제가번에드릴수있습니다
2: 됐어요저희뭐저기모텔에서요모텔에또올게요
0: 네감사합니다
2: 가자

0: 국밥 좋아하고 난리난 아유 진짜 오라지 좋다 아유 진짜
1: 좋아 이런데? 어?
0: 아니 우리가 굳이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겠어? 어?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다른 꼬라지라고는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진짜
1: 당신 얘 오면 말이야 응? 애들이 걷기도 하고 하는 거야
2: 당신처럼 결룩이 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1: 결룩 빠져가지고 당신 화장이나 하고 그것밖에 아는 게 있어? 뭘 알아
3: 했네
1: 뭐야 이건 또 어디서 말 대꾸 해 뭐야 그 태도는 또 누가 말 대꾸 해놨어? 어디서 배웠어?
4: 죄송합니다 지금 좀 해도 될까요?
0: 꼬라지 좋다
1: 곰탕 3개 주세요
5: 뭐야 이게
1: 뭐야 맨날 그리고 당신 누가 알아? 어? 육아가 뭔지 아냐고 육아
0: 얼마예요?
6: 1200원
0: 여기 4만원
4: 감사합니다
0: 국밥 맛있었어요?
4: 감사합니다 네.
0: 아니요 됐어요
4: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한 남법을 남겨주세요 필요하시면 사과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0: 됐어요 저희 뭐 저기 모텔이었어요 모텔 또 올게요 네?
4: 네 감사합니다
0: 가자